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호주도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호주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전기요금, 또 주거비 문제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경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오는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인하되는 호주의 전기요금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요금이 내려가는지, 또 실제 가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를

0: 알아봅니다. 이어서 친절한 경제에서는 호주의 역대 최저 출산율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생활비와 집값 상승 속에서 젊은 세대가 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지 최근 SBS 보도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마지막 컬처인에서는 지난주 막을 올린 2026 비비드 시드니 현장으로 가봅니다. 단순한 조명 축제를 넘어 도시 전체를 문화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올해 비비드 시드니의 변화와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간추린 주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고용서비스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 국가 화해 주간 National Reconciliation Week가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무료 비강 스프레이 독감 백신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국에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고용서비스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아만다 리시 월스 고용부 장관은 호주 정부의 고용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3단계 지원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새 제도는 구직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보다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시 워스 장관은 현재 시스템이 복잡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 The way providers are paid means they are incentivized to focus their efforts on those who fit this narrow profile.
1: 리시 워스 장관은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상 구조 때문에 취업이 쉬운 제한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더 복잡한 취업 장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른바 너무 어려운 대상으로 분류해 사실상 방치된다라며 시스템에서는 이를 흔히 파킹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연방정부의 공식 구직 지원 프로그램인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 대상자의 20%가 5년 넘게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고 이 수치는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복지 및 고용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상호 의무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옴부즈맨 보고서 두 건에서는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 수당을 중단한 조치 가운데 일부가 위법했을 가능성이

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그린어프 씨는 화해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지만 퍼스트 네이션스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화해는 그 진실이 인정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위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아스페이지주에서 무료 비강 스프레이 독감 백신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2세에서 17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 약국과 GP를 통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은 중증 독감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이며 더 큰 아동과 청소년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이언 파크 뉴스 아스페이지주 보건부 장관은 기록적인 독감 시즌 이후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2: This is about free healthcare, but it's also about stopping a trip to a hospital. Get access to this free flu.
1: 파크 보건부 장관은 무료 의료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병원행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며 이 무료 독감 스프레이 백신을 가능한 한 쉽게 부담 없이 제공함으로써 이 무엇보다 쉽지 않은 겨울을 앞두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내부 직원 간 갈등과 주주 반발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반면 가전, 모바일 사업부 직원들은 약 600만 원 수준을 받게 돼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성과가 우선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에 집중된 성과급 제도가 현실화되면서 삼성 내부의 형평성 논란과 다른 기업들로 퍼지고 있는 M% 성과급 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조만간 호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모디 총리의 호주 방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호주 방문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인도에서 쿼드 회의에 참석 중인 페니웡 외무장관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웨스트팩은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2,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티모시 맥어보이 연방법원 판사는 웨스트팩의 행위가 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취약한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장기간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웨스트팩은 지난 6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개인대출, 자동차대출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고객들로부터 금융적 어려움 지원 요청 200건을 접수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에이스게 세라코트 부위원장은 이번 벌금이 웨스트팩과 다른 대출기관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남호주주 경찰이 지난 4월 주 전역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집중 단속 작전을 통해서 가정폭력 관련 혐의 116건과 관련해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오퍼레이션 스톰 데이즈 오브 액션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의심되는 350명 이상의 가정폭력 가해 의심자들이 법원 명령과 관련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아내를 상대로 외설적 폭행을 가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바로사벨리의 76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또 남호주 북부 지역의 한 남성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호주 경찰은 이번 단속이 단순한 체포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을 지원과 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으며 2주간의 집중 단속 기간 동안 100건이 넘는 연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뵙겠습니다. 퀸즐랜드 아웃백 지역의 커나몰라에서 학생들이 학교 발표 시간에 수문을 가져오면서 유해물질 비상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쓰레기 처리장에서 소량의 액체 수문이 담긴 작은 병들을 발견한 뒤 이를 커나몰라 주립학교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일부 지역에는 긴급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학교를 비롯해 병원 대기실, 주유소, 여러 주택, 시의회 작업장, 그리고 지역 쓰레기 처리장까지 영향을 받았으며 전문 대응팀이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파루샤이어의 수제트 베레스퍼트 시장은

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하지만 이 외관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는 1069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0: 시드니 이번 주 어제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요. 이 목요일인 내일도 흐리고 많은 비가 있겠습니다. 17도에서 22도, 멜번 흐린 하루 되겠고 11도에서 16도, 캔버라 때에 따라 소나기 있겠고 기온은 7도에서 18도 되겠습니다. 브리즈번 천둥번개 동반한 비 소식 있습니다. 17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안개 낀 뒤 해가 나옵니다. 11도에서 18도, 퍼스 소나기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12도에서 21도, 호바트 비 소식 있고요. 11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다윈 맑은 하루 예상됩니다. 21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때에 따라 빗방울 있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1: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2: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3: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4: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2: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5: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6: APY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로 먼저 문을 엽니다. 네, 최근 생활비 부담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는 7월부터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등 호주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0: 주별로 얼마나 요금이 내려가는지 또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SBS 라디오 Explain. 전기요금 부담으로 생활비 압박을 호소해온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7월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그리고 퀸슬랜드주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호주에너지 규제당국은 이번 주 2026-27 회계연도에 기본 전기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기본 전기요금제는 전기 소매업체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요금입니다. 실제로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는 많지 않지만 다른 전기요금을 비교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태양광 기본 요금제도 도입됐습니다. 이 요금제는 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시간대별 요금제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남호주주 또 퀸슬랜드주의 기본 요금제는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 AER이 결정하게 되고요. 빅토리아주는 주정부 산하 필수 서비스 위원회가 별도로 요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요금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네, 먼저 뉴사우스웨일스주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일반 가정용 기본 요금제가 지역에 따라서 3.4%에서 최대 5%까지 인하가 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연간 $66에서 $137 정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3.7%에서 최대 7.7%까지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연간 최대 $211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퀸슬랜드주의 경우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일반 가정용 기본 요금제가 7.2% 인하될 예정인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약 $155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하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라면 전기요금이 10.7% 내려가게 되고요. 이는 연간으로 따져본다면 약 $229를 아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남호주주에서는 일반 기본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1.4%가 오를 예정인데요. 금액으로 본다면 연간 약 $33 인상 수준입니다. 다만 시간대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남호주 주민들의 경우에 전기요금이 1.1%가 낮아져서 연간 약 $25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슬랜드주 또 남호주주의 소규모 사업체들 역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하 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큰 폭의 요금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에너지 업체들이 솔라 쉐어러 오퍼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이 요금제는 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최소 3시간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 AER의 클레어 세비지 의장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도매 전기요금은 상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비지 의장은 기본요금제 안전망이 적용되는 3개 지역에서 대부분의 가정과 모든 소규모 사업체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것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빅토리아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빅토리아주에서는 필수 서비스 위원회가 새로운 회계연도에 적용될 전기요금 상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의 기본 요금제 대상 가구 약 51만 2천 세대는 평균 5%,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약 $84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빅토리아주의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는 약 6만 2천 개의 소규모 사업체도 새로운 요금 체계에 따라 평균 $240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릴리 담브로지오 빅토리아주 에너지 장관은 이번 요금 인하가 계속되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가계와 또 사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의 기본 전기요금은 여전히 호주 동부 다른 주들의 기준 요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크리스 보웬 에너지 장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하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꼽았습니다. 보웬 장관은 지난해 말 호주 주요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에 약 44만 개의 가정용 배터리가 새로 설치된 점 역시 전기요금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웬 장관은 가정용 배터리와 대규모 전력망 배터리, 또 지역 커뮤니티 배터리 확대가 전력 가격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계속되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절감 폭은 거주 지역과 또 사용 중인 요금제, 스마트 미터기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서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를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2: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3: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4: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2: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5: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6: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7: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0: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는 조금 묵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요즘 젊은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다, 네,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집값과 렌트비는 오르고 장보기는 무서울 정도로 생활비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다 보니 이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미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호주의 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친절한 경제, 네, 왜 젊은 세대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SBS PD의 기사를 바탕으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출산율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죠.
8: 네.
0: 호주의 출산율 하락하고 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 사회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율 하락입니다.
0: 네.
8: 호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여성 1명당 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2004년에는 1.8명이었고요.
0: 네.
8: 1974년에는 2.3명, 또 1964년에는 무려 3.2명 수준이었습니다.
0: 네.
8: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0: 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아이가 싫어서 낳지 않는다기보다는
8: 네.
0: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8: 그렇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0: 네.
8: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출산율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가장 큰 출산율 감소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던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1973년 관련 석유 파동으로 호주 실업률이 2%에서 6%까지로 치솟았던 1970년대에 발생했었습니다. 네. 프리마라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모든 주요 도시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생활비 증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결국에는 이 집값과 생활비 상승, 출산율 하락을 이끄는 것이군요.
8: 그렇습니다. 이번 SBS 피드에서 인터뷰한 32살 멜번의 남성 아디티아 고엘 씨 사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네. 이 부부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이 아닙니다. 남편은 세무 컨설턴트고 아내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수준만 보면 사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아이 한 명조차 감당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그렇죠.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부부라면 사실 이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을 텐데요.
8: 네.
0: 이들 부부가 아이 한 명조차 키우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느낀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8: 네.
0: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8: 네, 원래 이들의 꿈은 아이 넷을 갖는 것이었다고 말하는데요.
0: 네.
8: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집값, 즉 렌트비, 그리고 식료품비, 차일드케어 비용까지 모든 게 너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0: 네, 실제로 물가 상승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생활비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사실이죠.
8: 네.
0: 네, 아디티아 씨 부부도 그런 현실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를 낳는 것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8: 네.
0: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 키우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까요?
8: 네,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0: 네.
8: 호주 가족연구소 자료를 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평균 주당 $170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습니다.
0: 네.
8: 연간으로 하면 약 $8,800 정도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2018년 기준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물가가 훨씬 더 올랐겠죠.
0: 네.
8: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 두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비용이 $800,000가 넘는다고 분석했는데요.
0: 네.
8: AMP와 국립사회경제모델링센터는 아이 양육비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02년에 이 두 자녀를 출생부터 독립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일반적인 가정 기준으로 $448,000라고 추산했고요.
0: 네.
8: 2007년에는 이 비용이 $537,000로 오르고 2012년에는 $812,000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18세에 독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45,000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2012년에 $810,000였다면 뭐 그 이후에 이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도
8: 네.
0: 2026년 네, 올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 자녀 양육에 뭐 실제 지출하는 금액 어마어마하다고 추산해 볼 수 있겠네요.
8: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수준만이 아니잖아요.
0: 네.
8: 좋은 학교나 학군 또 과외 또 스포츠 활동까지 모두 다 그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결국에는 자녀 양육비 문제 안에는 이 주거비 문제도 또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8: 네, 맞습니다. 이번 SBS 피드 인터뷰에서도 가장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housing affordability, 즉 주거비 부담이었는데요.
0: 네.
8: 캔버라에 사는 20대 여성 글리니스 씨는 앞으로 5년 안에 오랜 파트너와 가정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커플은 안정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현재 원베드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최소 방 두세 개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0: 네.
8: 이 좋은 학군이나 또 부모님 댁 가까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원룸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8: 아이 계획 자체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인터뷰를 한 분은 캔버라였지만 사실 캔버라뿐만 아니라 요즘 뭐 시드니, 멜번 어느 지역이든 집값을 생각해 본다면
8: 네.
0: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겠네요.
8: 그렇습니다. 글리니스 씨는 기저귀나 비 보육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0: 네.
8: 또 연방 정부의 26주 유급 육아 휴직이 충분할지 이것마저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0: 네.
8: 또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생활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아이 낳는 것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네, 이게 단순히 몇몇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8: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 네.
8: 25세에서 34세 호주인 가운데 무려 46%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 계획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는데요.
0: 네.
8: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18세에서 24세 청년 4명 중 1명은 이미 출산 계획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0: 네.
8: 35세, 44세의 경우에도 24%가 계획을 변경했고 14%는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네, 이 재정적인 불안감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일찍부터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0: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겠네요.
1: 맞습니다. 이 출산율 하락은 단순히 아이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줄어들면 미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고 반대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위기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위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기사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죠.
1: 아,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커튼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마이클 도커리 교수는 아이 키우는 비용이 과장돼 있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이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대치가 과대평가돼 있다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생기면 외식이나 소비를 줄이고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감당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네. 또 아이가 있는 가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산을 더 잘 모으는 경향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안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특히나 이 여성들의 고민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여성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프리야 란다 씨는 결혼 5년 차 현재 휴직 중인데요. 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재정 불안이나 경력 단절 또 AI 시대의 고용 불안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모두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 걱정만 없으면 아이 갖는 결정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대답하는데요. 프리야 씨 부부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아이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말합니다. 네.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수입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특히나 요즘은 이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또 사회 진출이 높아졌다 보니까 단순하게 결혼하면 아이 낳는다 이런 공식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1: 아, 현재 연방정부는 육아휴직수당이나 차일드케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세대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데요.
0: 네.
1: 특히 차일드케어 비용이 워낙 비싸고 렌트비와 모기지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주거 안정과 생활비 안정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되어버린 현실 같습니다. 출산을 둘러싼 고민이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제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용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0: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경제 현실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주거 안정과 또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겨울밤 시드니를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비비드 시드니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하우스 파티 함께 하겠습니다.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5월의 시드니. 해가 지자 오페라하우스 외벽엔 거대한 빛의 영상이 흐르고 하버브릿지 넘어 도시 전체에 형형색색의 물결이 벌어집니다.

0: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항구를 따라 걸으며 음악과 음식 또 빛으로 이어진 도시의 밤을 천천히 즐깁니다. 남반구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빛의 축제. 단순한 야경 축제를 넘어 이제는 시드니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빛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2026 비비드 시드니의 변화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다시 돌아온 빛의 축제. 네. 2026 비비드 시드니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비비드 시드니 하면 아직도 오페라하우스 조명쇼 뭐 이 정도로 또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 특히 올해는 좀 크게 다르다면서요?
1: 네, 체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예전 비비드가 밤에 특정 장소를 보는 축제였다면 올해는 도시 전체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문화 공간으로 확장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올해로 16회를 맞은 비비드 시드니 이제는 단순한 조명 행사를 넘어 도시 전체를 거대한 문화 무대로 바꾸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0: 네.
1: 특히 올해는 Go Beyond, 즉 그 이상을 넘어서다를 주제로 이전보다 훨씬 대담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전부터 공공미술 퍼포먼스, 체험 프로그램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요.
0: 네.
1: 또 밤이 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빛과 또 미디어 아트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보러 가는 축제가 아니라 도시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구조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0: 도시에 들어간다. 이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졌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0: 네.
1: 예전처럼 특정 명소를 잠깐 보고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천천히 걸으며 머무는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0: 네.
1: 서큘러키에서 시작해서 더 록스, 바람가루, 달링 하버까지 6.5km를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구조인데요.
0: 네. 네,
1: 오페라하우스와 서큘러키, 더 록스와 달링 하버를 따라 걷다 보면 빛과 예술, 음악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풍경 자체 하나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보러 가는 축제라기보다는 도시에 들어가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체험하느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0: 네, 결국에 비비드는 이제 개별 명소 중심의 관람에서 벗어나서 이 도시 동선 전체가 하나의 체험 코스로 좀 재구성된 축제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처음부터 문화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도시 전략이었죠?
1: 네, 사실 이 축제가 처음 시작된 유래를 알면 호주인들의 그 실용적인 경제 관념을 알 수 있는데요.
0: 네.
1: 2009년에 시작됐습니다. 겨울 관광 비수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 실험이었는데요.
0: 네.
1: 당시 시드니는 겨울밤이 되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겨울철이 되면 관광객도 줄고 도심 상권이 죽으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도시를 꾸며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자라는 이 스마트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첫 해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16년이 된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0: 네.
1: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메가 이벤트로 헬바꿈했습니다.
0: 뭐 이제는 이 겨울이 되면 시드니를 보러 온다. 또 이런 뭐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관광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핵심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0: 네.
1: 또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이 시기에 맞춰 시드니행 비행기표를 끊을 정도로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0: 네.
1: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올해 축제 기간 중 수백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시드니를 찾을 전망이어서
0: 네.
1: 호텔과 레스토랑, 바, 소매업계까지 겨울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행사 중심으로 좀 화제를 돌려보죠.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올해 비비드 시드니에서 이 80% 이상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히 추천할 만한 대형 공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주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선보이는 무료 공연은 바로 6월 킹스버스데이 롱 위켄드 기간에 오페라하우스 앞마당에서 열리는 크리스탈 팰러스라는 작품인데요.
0: 네.
1: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초대형 공중 예술로 이 밤하늘의 높이 거대한 샹들리에를 매달고 그 위에서 음악가들과 아크로바틱 무용수들이 화려한 공중 서커스를 펼칩니다.
0: 네, 오페라하우스 앞 밤하늘에서 펼쳐지는 공중 서커스라니까 와, 좀 소름 돋을 정도로 멋질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올해는 관객들이 또 직접 축제를 바꿀 수도 있다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Your Connected City라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온라인 툴을 이용해 나만의 컬러와 조명 디자인을 제출하면 선정된 디자인이 실제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여객 터미널 건물에 30초 동안 그대로 투사됩니다.
0: 어, 그래요?
1: 네, 내가 디자인한 불빛으로 시드니의 랜드마크를 밝히는 일생일대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0: 와, 네. 내가 만든 불빛이 하버브릿지에 켜진다니까 지금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1: 네.
0: 네, 오페라 하우스 외벽에는 이 프랑스의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 얀 응게마가 선보이는 또 오페라 문디가 장식이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설계자 요른 우촌이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빛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0: 네.
1: 파도와 별자리, 또 자연의 리듬 같은 이미지들이 오페라 하우스 돛 위에 투사됩니다.
0: 네, 비비드를 보다 보면 도시가 거대한 캔버스가 됐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특히나 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우려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올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성격이 아주 강해졌다면서요.
1: 맞습니다. 매년 큰 사랑을 받는 달링하버의 무료 공연 텀발롱 나이츠의 장르가 아프로비트, 인디록, 전자음악까지 크게 확장됐는데요.
0: 네.
1: 가장 반가운 건 역시 케이팝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또 아시아 음악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커졌다는 점인데요.
0: 네.
1: 5월 29일 금요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천재 프로듀서로 알려진 작곡가 김지가 아시아 일렉트로닉 무대를 이끌고요. 바로 다음 날인 30일 토요일에는 최근 글로벌 히트곡 Way Back Home의 주인공 숀. 이 숀의 Way Back Home은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음악을 통해서도 네, 종종 방송이 됐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감성 R&B의 강자 데뷔, 꿈같은 호주 데뷔 무대를 선사합니다. 또 중국과 동남아 아티스트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이제 비비드는 호주 로컬 행사를 넘어 아시아 크로스오버 음악의 중심지로 완벽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0: 네, 음악 이야기를 들으니까 축제 열기가 더 뜨겁게 느꼈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럼 많은 연인들이 찾는 빛 산책길, 네, 비비드 라이드워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올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죠?
1: 네, 음악을 들으며 걷기에 최고죠.
0: 네,
1: 네, 올해도 서큘라키부터 더 록스, 바람가루, 달링 하버까지 총 6.5km 구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야외 전시장처럼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0: 네.
1: 특히 흥미로운 건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나 또 몰입형 미디어 아트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0: 네.
1: 사람이 가까이 가면 빛이 변하고 소리가 움직이고 심지어 내 그림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0: 네.
1: 이제는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온몸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0: 네, 누군가는 오페라하우스 돛 위로 흐르는 빛을 올려다보고 또 누군가는 하버를 따라 걷고 또 누군가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천대의 드론을 휴대폰에 담고 있고
1: 네.
0: 아, 마치 도시 전체가 뭐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네요.
1: 맞습니다. 또 여기에 40개가 넘는 대형 설치 미술들이 시드니의 밤을 수놓습니다.
0: 네.
1: 아마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네, 음식
1: 네.
0: 프로그램은 그냥 또 넘어갈 수 없는데요. 보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됐던데요.
1: 네. 입까지 즐거워야 진짜 축제죠.
0: 그럼요.
1: 네. 네. 올해 미식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화려합니다. 우선 오페라하우스 내 레스토랑에서는 호주 원주민인 퍼스트 네이션스의 식재료를 활용한 솔트 부시와 스타라이트 다이닝이라는 특별한 미식 만찬이 열리고요.
0: 네. 뭐 이 오페라하우스 내부에서 즐기는 비밀스러운 만찬이라니까 정말 좀 특별하네요. 네. 보타닉 가든 쪽에서도 또 이 멋진 미식 행사가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로열 보타닉 가든의 보타닉 하우스에서는 유명 셰프 루크 응웬이 선보이는 사이공 투 시드니 만찬이 열려 전 세계 여행객들의 미각을 자극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먹거리 축제는 바로 비비드 파이어 키친 아닙니까?
0: 네.
1: 네, 올해는 바람가루 리저브로 자리를 옮겨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바라보며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화제의 대형 크렘블레와 호주 스타일의 캥거루 샤와르마 바비큐 등 이색적인 불꽃 요리 등을 충분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또 도시를 다시 걷게 만들고 빛과 음악 또 음식과 아이디어로 시드니의 시간을 새롭게 바꾸는 축제. 2026 비비드 시드니는 단순한 야경 행사를 넘어 도시가 스스로를 다시 상상하는 거대한 문화 실험처럼 느껴집니다. 네, 비비드 축제 기간 동안 시드니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또 길고

0: 화려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0: 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비비드 시드니는 이제 단순한 조명 축제를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시드니의 밤을 사랑하는 사람과 천천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또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승민의 우리만 남은 우연이었을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